0: 오케이 스피드 들어 뛰는게를 꾸라 도우치고 리브 에브리딩 어두라 하리툰 뭐 기본 팀이 꿈내라 훌라 뜨는 팀이 뭔지 말하기 말할까 훌라
1: So
0: glad I'm with you like a cop on your bunny. I like your style and I like your body.
1: Yeah, I'm so fond of things on my life.
2: You mean it'll do the key, ho, jing,